0: 사실 이들 사물로 지 샌들 훌라 샌들이야 지 사물다 지 들리셔 되게 이들이야 나는 사물로 하기 지 나가 유로 지 이라는 유로 지가 차로도 와 자 들리 인도 최 캐 남바다 메남바 최 남면다 다 지 가다 가다 그래서 가발이 뭐 이네 샌드 쿠르드치 샌드 툴람바사디 진단하고 차대요
1: So this is also something that is not confined to the masters of Buddhism. We can also find this principle of altruism in the lives of the teachers of other traditions as well. In fact, this is one of the common themes of the lives of the great spiritual teachers, where the emphasis is really on an altruistic activity and concentrating on the welfare of other sentient beings. Even in non-religious fields, for example, if you look at the human history, those great beings whom we commemorate, but also not only commemorate them, their memory, but also do so out of great admiration and joyfulness, are those beings who were, who represent kind of examples of selfless individuals who have engaged in an altruistic act of helping many people. And these individuals are not only commemorated, but also we see them as objects of admiration and deep reverence and so on. So this this altruistic ideal, the ideal of altruism, is not only an principle that is relevant in the context of religious practitioners, but also in all different areas of human human activity or human society.
0: 다한테 현실이 랑 야와 벌어서 돼야지 랑 무슨 얘기지 말해. 가다에니 랑데 더버디 중진 담바레라 그 양도 차대요. 그래서 이번 인도산에 그러나 샌드 대니의 님도리야 청주 대니스야지 고요. 랑이 있나요? 청주 톱고야. 나 땡도 대와 남이 조상 톱고야 지기. 랑도는 되나요? 고요. 그래서 이번 인도산에 제비 가서 살라. 제비 사이 연단 샤샤네. 추구되라 랑도 추구 명작이야. 그래서 나 안다데 가서 벌써 있나? 샌드 캐드 세바. 양나 샌드 야와 돈이. 근데 랑치고 산대야. 부수도 하고 좋아라. 어디 가서 우리 먼저 시작이야래 마도 랑드 삼 초급 말에 쓰기야 말해. 다 랑드 두는 지금 말에 쓰기야 말해. 랑드 구해야래. 자 니네니 나도 젊으시고 소원한 시리. 아니 삼바 샹드 삼베 랑드 샬라 두용인 차발. 이거는 캐발해. 뭐네 지금 샹드 럽춤부집에 두야지기 뭐나라도 님도 깨니 하직도. 고순도 잡아라는데 대수를 잘해 주는 유리잖아요. 그런데 샬런도 용하지. 때문에 캐바레도 와.
1: So, however, it is important not to misunderstand this ideal of cherishing the well-being of other sentient beings. This altruistic ideal, one should not understand this to imply that one should totally sacrifice or give up one's own interest and do not think about it at all. This is, however, not the suggestion. In fact, if you look at the practice of bodhicitta, the altruistic intention to attain Buddhahood for the benefit of all beings, along with cultivation of this altruistic aspiration to bring about others' well-being, there is also the aspiration to attain full enlightenment, which represents the fulfillment of one's interest. And also, if you look at the aspects of Buddha's enlightenment as embodied in the union of form body and truth body, or Buddha body of reality, in fact, the Buddha body of form is seen as the fulfillment of Buddha's own self-interest, and Buddha body of reality, or the truth or Dhammakaya, is seen as the culmination of the fulfillment of Buddha's self-interest, and the form body is seen as the fulfillment